0: 없게 되는 일이 없다는 말에 심스러워져 의심병이 돌아 호기심을 대각해요.
1: Go no way 엄마 몰래 Go no way 모두 no way
0: 야행성이라서 밤에 날아다녀 야행성이라서 밤에도 부처가